0: 자, 복되고 좋은 아침 어머님의 성경책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덕분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아침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 생활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강력한 기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된 어버이날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좀 모닝 인터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주 주일, 뭐 내일 모레입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대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광주에서는 호남권 연합 전도대회가 있었다면 이 뜨거운 성령의 불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대구에서 이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될 텐데요. 특히 대구 극동방송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또 영남권의 연합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뭐 모든 연합 지사에서도 같이 이 방송을 준비하고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 대구 극동방송 장한솔 PD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한솔 PD입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들과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아침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1: 네, 반갑습니다. 네.
0: 5월 10일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네. 특별히 영남권 지사 전 지사도 직원들이 네. 이제 지사에서 대구로 이제 성도님들 또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맞습니다. 대구에서도 더 네. 열심히 또 준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도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뜻깊은 행사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일 오후라서 대구 지역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대신해 전도 대상자와 함께 전도대회 참석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계시고요.
0: 예.
1: 특별히 또 영남권 전도대회인 만큼 창원, 포항, 울산, 우리 부산 지역 성도님들도 한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오실 예정입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40일 전부터 700인의 기도용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매일 오전 8시, 오후 6시 전도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지역 교계가 연합해서 합심 기도의 자리를 갖는 등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참 우리 또 대구 지역의 교계가 또 연합이 네. 대단하시잖아요. 이게.
1: 맞습니다.
0: 야, 이게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주일에요. 오후 4시에 이렇게 모일 때 저도 들어보니까 다 교회마다 또 오후 예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2시, 네. 3시 있는데 이 오후 예배를 이 예배로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드리는 교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이번 전도대회 특별한 강사님이 오시죠?
1: 네, 맞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미국 내의 최대이자 또 가장 역동적인 교회 중 하나인 프레스톤 우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1989년 부임해서 현재는 5만 명이 넘는 성도와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0: 예.
1: 지난 2022년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 출시 첫 주에 스포티파이 종교 부문 1위를 기록하고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는 7,50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교 총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줄 믿고 또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

0: 이 이렇게 지금 짧지만 전화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영적인 행사고 또 그날 네. 우리가 이렇게 또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0: 그날 또 통역도 해주셔야 되고 또 여러 네. 상황 속에서 그 영적인 파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별히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잘 들리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또 전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도 그렇고 네. 어떤 분들이 이번 출연하는지 궁금한데요.
1: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 그 입구부터 복음날 로드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40명의 캘리그래퍼들이 직접 말씀을 써서 감동을 주고 또 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페이스 페인팅, 키링 만들기 등 가족 단위의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컨텐츠들이 복음로드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0: 예.
1: 주일 오후 3시부터 식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극동방송의 자랑이잖아요.
0: 예.
1: 특별히 우리 영남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연합 무대가 펼쳐지고요. 또 영성 있는 무대로 은혜를 끼칠 데이비 밴드의 찬양, 고신대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대표의 은혜의 말씀 선포와 지역교회 찬양대가 함께한 700인의 성가대, 35명의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 700인의 성가대는 다음 세대부터 장년층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예정이라서 또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참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대구에서 있지만 영남권 지사들이 또 연합해서 각 네. 지사마다 지금 버스를 다 대절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또 이것을 또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교회 예배 드리고 바로 빨리 대구로 가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0: 혹시나 또 함께하는 분들 영남권 또 극동방송 가족들 또 이 방송도 지금 영남권 지역에 나가는 지사가 있거든요.
1: 네.
0: 좀 어떤 주의사항이나 챙겨야 할 내용들 있으시면 알려주시죠.
1: 네,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찍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시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복음로드는 2시부터 운영이 되니까요. 먼저 오셔서 축제를 누리고 기쁨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당일에 많은 인원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전도 대상자와 교회 버스 차량을 위한 주차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일반 성도님들은 흰색 모자, 전도 대상자분들은 빨간색 모자를 착용하게 되는데 주변에 만나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잘 배려해 주시고 많은 인파가 모이니까 질서 또한 잘 지켜주시기를 방송을 통해서 꼭 부탁드립니다.
0: 예. 네. 와, 일반 성도님은 흰색 모자.
1: 네.
0: 전도 대상자는 빨간 모자. 그렇죠?
1: 빨간 모자.
0: 이야,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극동방송 가족들이 또 전국에서 네. 이 방송 들으면서 함께 여러분 지금은 지금부터 정말 기도가 모이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1: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남권 전도대표 준비가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극동방송 준비팀이 빠짐없이 준비하고 또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좋은 일기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0: 예.
1: 두 번째는 전도대회 당일의 놀라운 역사와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강사로 오시는 잭 그레이엄 목사님 멀리서 미국에서 오시잖아요. 안전과 또 컨디션을 위해서 모든 순서 맡은 분들 또 준비된 영혼들이 그 자리에서 결신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0: 예.
1: 또 마지막으로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 또 이후에 계속해서 영남권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분들 대구와 영남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네. 참, 우리 영남권 전 지사의 전 직원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또 이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1: 네.
0: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전도에 대한 운동, 전도에 대한 마음들 특별히 그날 또 새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텐데 놀라운 그 기적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께서 이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들 지금부터는 정말 찬양 나갈 텐데요. 기도를 정말 해주셔야 돼요. 날씨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든 A부터 Z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대구 극동방송 장한솔 PD님이었습니다. 힘내시고요.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 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박사님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1: 네.
0: 네. 2026년도에 네. 5월. 참 5월은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네. 어린이날을 잘 보내고 네. 오늘은 또 어버이날이에요.
1: 네.
0: 야.
1: 근데 이 어버이날 하면은 예. 힘든 것 같아요. 어버이날 이런 강연하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0: 어떤 게 힘들어요?
1: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0: 아. 네. 이미 정답은 있어요.
1: 네. 이미 정답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보다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쪽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0: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실 수밖에 네네. 없어요. 맞는 얘기.
1: 네네.
0: 아니, 그런데 오늘 그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좀 사랑할 것인가. 특별히 네. 오늘은 좀 뇌과학자 입장에서 네네. 우리 부모님의 뇌를 웃게 만들자. 오늘 네. 그 효도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면 우리 부모님의 뇌가 깨어나고 웃어줄 수 있다. 저는 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 이제 그러니까 어버이날 하루, 어린이날 하루, 이게 하루가 아니라 어떤 애가 이제 어린이날이 매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0: 예.
1: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또 공부하느냐고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하루만 어린이날처럼 보내게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버이날 하루만 어버이한테 용돈 드리고 꽃을 달아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0: 예.
1: 매일매일 작게라도 매일매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세우고 실천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얼마 전 하나에게 이런 솔루션을 줬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사람이 유일하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11조를 반드시 부모를 위해서 써봐라. 용돈 받는 거에 11조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써봐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좀 더 컸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11조를 부모를 위해서 쓰면 나중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알 때는 그 11조를 잘 드리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야. 마음은 너네들 용돈 주면 좋아하잖아. 돈 몇만 원 주면 너무 행복해하잖아.
0: 예.
1: 그럼 그 돈에 11조를 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 행복해할 거다.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었습니다.
0: 이야. 네. 저희는 그래서 뭐 용돈 받으면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신앙 훈련을 받으면 네네. 11조 네. 이렇게까지는 챙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 거 이렇게
1: 그렇죠.
0: 해야 되는데 네. 그 용돈을 가지고 또 부모님까지도
1: 그렇죠. 섬기시면.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11조를 잘 섬기는 아이는 어렸을 적에 하나님 용돈 하나님이 아직 얘는 잘 모르잖아요.
0: 예, 예.
1: 근데 하나님한테 11조 떼어라 이 개념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11조 하는 훈련을 시키는 아이들은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 11조 잘하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0: 예.
1: 더군다나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애가 나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용돈은 거의 매주 받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봐요.
0: 예.
1: 저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0: 저는 우리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네. 지금 이 모든 어떤 행동의 바탕에는

0: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거든요.
1: 그렇죠.
0: 참, 근데 이 마음을 꾸준히 좀 갖는다는 게 참 또 네. 쉽지 않고.
1: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랬는데 엄마는 그랬다고 자꾸 믿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를 고모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라고 안 부르고 싶대요.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상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솔루션을 그럼 네가 엄마가 너를 믿게 하고 네가 엄마한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너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야 지금. 너 자꾸 거짓말했으니까 그런 거야. 한번 생각해봐. 너 엄마한테 거짓말 자주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네 말을 안 믿잖아. 너는 진짜로 말한 걸 엄마가 안 믿으니까 너무 화가 나지만 그 전에 이미 너는 엄마를 믿지 못하게 한 거야. 그냥 정확하게 너가 거짓말을 안 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네 용돈의 10의 1조를 부모를 위해서 쓰면 너네 어머니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할 거다. 하지 말래도. 사랑은 받을 짓을 해야만 되는 거다. 사랑받을 짓을. 그러면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면 그게 결국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네가 엄마를 행복하게 못 해주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학원 간다고 하고 딴 데 가고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엄마가 너를 못 믿고 너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그런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네가 못하는 거짓말 안 하기. 네가 거짓말하면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약간 찝찝하지 않니? 마음에는? 차라리 한 번도 혼나는 한이 있어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그게 행복해 하신다. 그리고 약속 잘 지켜라. 학원 간다면 가고 못 가면 못 간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라. 약속을 지키고 그다음에 너 용돈 엄마가 주면 너무 행복하지 않냐? 아빠한테 용돈 타려고 너 아부 떨잖아. 맞아요. 그러면 그 용돈을 그렇게 힘들게 받으면 그중에 11조를 그분들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면 그 안에 사랑이 싹 튼단다. 이걸 미션을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상담을 해보자. 그러면서 애가 바뀌고 가는 거예요.
0: 예. 아니 근데 박사님 저도 이 어버이날에 그래도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는 게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뇌라고 할까요?
1: 네.
0: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표현할 때 부모님 뇌도 웃지만 우리 뇌도 뭔가 변화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뇌는 운동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행복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 점점 내가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였다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10의 1조를 부모를 위해서 쓴다 하면 첫 번째 뭘 사지? 고민을 하나 샀어요. 그다음에는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그거에 맞는 선물을 하려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모아서도 살 수 있고 모아서 살 수 있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점점 늘어나죠. 그만큼 뇌에서는 부모를 행복해 드릴 수 있는 가지수가 많이 뇌가 발달된 거고 그럴 때마다 부모는 대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더 줄까요? 덜 줄까요?
0: 더 주죠.
1: 더 주죠.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그게 뭐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나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5계명을 잘못 이해하면 나만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왜 나만 그래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부모가 10개를 주면 하나 드리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는 지금 10개를 받았잖아. 나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다른 애들은 용돈 받으면 안 주냐 나만 줘야 돼요라고 할 때
0: 그렇겠다.
1: 너는 10개를 받은 거야 부모한테. 너 그거를 지금까지 감사한 마음을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근데 네가 하나 주려니까 얼마나 아까워.
0: 그렇죠.
1: 근데 니네 부모는 너한테 10개를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줬어. 이게 사랑이야. 그럼 너도 그 사랑을 배워봐. 부모님이 너한테 주는 사랑을 너도 배워봐.
0: 그 10개의 사랑 중에 한 개만이라도 한번
1: 그렇죠.
0: 갚아보고.
1: 한 개를 갚는.
0: 와, 한 개만 반응해.
1: 그렇죠.
0: 그런 개념이네요.
1: 네. 그랬을 때 부모는 보람.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 보람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이 하루에 일하는 거를 하루 종일 즐겁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더 좋은 데가 어딨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는데 아빠 선물 이거 사왔어요. 편지하고. 이게 뭐야? 아빠가 용돈 주신 거에서 10의 1조를 아빠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자, 그 아빠가 그날 힘이 날까 안 날까요?
0: 야.
1: 사람들 만나면 근질근질 해야 해요. 야, 내가 커피 살게. 내 얘기 좀 들어봐. 해야 안 해요.
0: 우와.
1: 그 커피 행복하게 사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효도고 이게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신바람, 그야말로 신바람 아닙니까? 저도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래,

0: 있다면은 저도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막 그날 하루 행복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 아. 그 용돈도 어떻게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서로 사랑 아닙니까?
1: 저는 오늘 박사님 네. 뭐 여러 내용 중에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아 지금 우리가 오늘 각자 이제 형편이고 처지가 있죠. 나이대별, 네, 연령대별이 있는데 네. 부모님을 공경한다. 네. 오늘 이 어버이날에 특별히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10개 받았는데 한 개를 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냥 나는 네. 한 5개, 6개, 7개를 다 드렸다. 네. 그리고 나는 할 거 했다.
0: 그렇지.
1: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 거고.
0: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학원 가줬잖아, 엄마. 아... 학교 가줬잖아. 공부해줬잖아. 자 이렇게 엄마는 나를 위해서 공부해? 너를 그렇지. 위해서 하지?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얘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맨날 공부해줬잖아 밥 먹어줬잖아 이렇게 애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강의를 혹시 학생이 들었다면 그렇게 10의 1조를 부모님께 하는 이런 방법은 정말 내가 부모님한테 가장 사랑받는 방법의 첫 번째거든요 이게. 근데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한테 내가 행복하고 우리 아이도 행복하게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 뭐해, 뭐해라고 해서 끌어갈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행복한 일을 찾아서 나한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지시를 하게 되잖아요.
1: 아니 박사님 저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어버이날인데 네. 그냥 어떤 분은 야, 내가 꼭 이렇게 자녀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고 말을 해야 네. 그렇게까지 내가 뭐 이렇게 챙김받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녀 교육에 엄청 중요하겠다는.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기만 한 아이들은 주는 기쁨을 모르니까 10의 1조에 주는 기쁨을 느껴보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은 저희 마을도 아주 유명한 식당가거든요.
1: 예.
0: 거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하루 와서 잘 맛있는 거 대접하고 가는 걸로써 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예.
0: 그런데 10의 1조는 아이들은 매주 어쩌면 매일 어쩌면 매주 길어야 2주에 한 번씩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주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전화해서 어머니 잘 계신지 밥 사드리고 이게 아니라
1: 예.
0: 매일매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 매일매일 부모를 생각한다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얼마만큼 사랑으로 정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애를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를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서로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내가 우리 아이한테 아이가 싫어하는 걸 정말 시키고 있는지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시키는지 사랑이라는 걸 포장해서 오히려 거리를 멀리하고 있는지 한번 냉정히 이번 어버이날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어버이날만 행복하고 어린이날만 행복하고 지나면 또 불행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1: 좋아요. 네. 오늘 부모님의 뇌를 웃게 하는 그런 최고의 보약 오늘 그 사랑한다는 표현일 텐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어버이날에 그냥 오늘 하루로만 끝나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또 표현하고 이 사랑 속에 거하는 그런 복된 어버이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간 수업 여기까지 함께하고요. 이 어버이날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립니다. 아 여기서 샵 1069번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 47분입니다. 오늘 복된 아침에 이 금요일 아침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과의 우리 인생 속에서 시간을 보낼 그 날이 90%는 고등학교까지고 그 어른 됐을 때는 10%가 남았다라는 그 마음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이어서 뭐 식사하고 갔거든요. 또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은 어김없이 또 한가득 차에 실어주셨죠. 참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이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은 늘 또 우리가 오면 또 섬겨주시려고. 참 이 어버이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그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의 하루는 행복했고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변함없이 다정합시다. 한번 이렇게 선포해볼게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한번 더요. 어떻게요? 당신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다정한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과 함께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주입하는 거짓 교육이 침투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리즘, 즉 성별 교체를 지지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업 도중에 한 남학생이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자신이 남자아이가 될까봐 두려워서 울면서 집에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학부모들이 화를 낸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회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0: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의 혼란을 주는 교육을 하는 성교육 강사들이 유치원과 학교를 드나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기독교 학부모들은 반드시 반대 의사를 밝히고 규명된 성교육을 하는 바른 가치관의 전문가가 재교육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커다란 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나무는 한 500년은 됐겠다 싶은 그런 나무요. 이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는요, 가뭄이 오래될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린대요. 스스로 물을 찾아가기 때문인데 이 물냄새를 맡고 뿌리를 계속 뻗어간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가는 이 생존 본능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시련을 당할 때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괴롭고 힘들어서 때론 짜증,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했다고 고백하기까지 하고요. 마침내 뿌리 깊은 큰 나무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련이라는 거 나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시간을 이겨내면 더 뿌리

향기로운 나무의 향기로운 나무 첫 찬양으로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이죠. 갓모닝 문을 열었습니다. 이 큰 나무를 보면 저 나무는 얼마나 오래됐을까 생각 들기도 해요. 얼마나 오랜 시간 수많은 태풍과 비바람, 눈보라를 견디면서도 저 자리를 지키며 자라왔을까. 예,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면이 굳건한 사람, 단단한 사람, 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튼튼한 사람은요. 오랜 시간 시련을 잘 이겨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오늘 더 향기로운 나무처럼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이 더 존경스럽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에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지만요. 때마다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처럼 힘든 이때를 지나고 있을 우리 갓모닝 식구들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더욱 든든히 서가시길 응원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가는 아주 든든하고 향기로운 나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오늘도 문자 샵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샵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받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어떤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저에게 꿀팁도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우리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백인자 권사님,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한은희 집사님, 노기근 집사님, 조재희 성도님, 또 부천에서 2058번님, 우리 송남종 집사님, 반가운 이름들. 이제 이 아침에 이 이름들을 부르지 않으면 뭔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은 기분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할게요.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통 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사 같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다 지옥 가겠네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까 아버지가 얼음을 깨는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 그럼 끝났네? 그게 아니라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고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이 그런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업가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야 이거는 그냥 죽어야 끝난다. 그래서요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술을 마시면서 막 걸어가는데 공원에서요 전도 축제가 열린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가다가 에이 죽을 건데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만 좀 들어보자. 그리고 제일 뒤에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John 3:16 이걸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요 요한복음은 John이고요 John 그리고 3장은 3 그 다음에 16절은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John 3:16 이걸 외치는 거예요. 회중들도 John 3:16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John 3:16. 아 잘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제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슴인가요? 내 마음을 녹용. 시작. 마음을 녹여. 아, 제 마음이 막 녹아내립니다. 아, 막 찜찜이니까 막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John 3:16을 막 외치는 거예요. John 3:16을 외치니까 갑자기 이 사업가가 무릎을 탁 꿇더니요.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친구가 물어봐요. 야, 내가 볼 때는 너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알더라. 내가 깜짝 놀랐잖아. 왜 무슨 일인데? 잘 들어봐. 내가 뒤에 서 있는데 John 3:16을 외치는 거야. 그게 뭐? 잘 들어봐. John, 내 이름이 John이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John이지. 3, 내가 세 번 결혼했잖아. 세 번. 16, 그래서 낳은 자녀가 16명이잖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믿게 하시려고 John 3:16에 와 나를 아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 축제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한 축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이 집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노래해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집회. 제가 포항에서 이 집회를 했었는데 어떤 군인이 그래요. 아 정말 나를 위한 집회였구나. 그리고 그 군인이 교회를 찾아가는 기적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셨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이 집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전도대회 때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광주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이뤄가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향기로운 나무처럼 더 단단해지는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또 은혜 가운데 주말과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광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거 세워주시사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의 가정과 그 심령에 가득하여 오고 가는 대화마다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 따라서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복음사역에 힘쓰는 온 교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육이 연약하여 마음이 연약하여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힘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을 주께서 굳세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원 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러면은 가장 화려한 궁궐을 지었던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누구 못지않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건축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도다. 아름다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던 사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헛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 이 원문의 의미는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이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뜨거운 여름날 밑이 깨진 그런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이 깨진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그 항아리를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우고

채우고 갖다 부어도 그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밑이 깨져서 물이 그쪽으로 다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수고하느라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들은 집을 지을 때 아주 철저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구어 성을 쌓자. 당대의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노아 홍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키자. 그런 튼튼한 성벽을 바벨탑을 쌓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니까 그것이 하나의 흉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번듯한 집 한 칸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텐트를 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거친 돌을 자연석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화려한 벽돌을 구웠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친 자연석 돌을 쌓았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벨탑이 성공한 집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인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우고 공부를 시키는 그 열심 뒤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잠을 줄이며 일하는 그 열심 뒤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는 자녀의 미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업장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또한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수꾼,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경비병입니다. 오늘날의 이 파수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집을 든든하게 지켜줄 보험, 때로는 넉넉한 적금, 또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유명한 학원이나 또 좋은 환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우리 집은 안전할 것이다, 우리 집은 평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진 성은 파수꾼이 100명, 1000명이 있어도 결국은 도둑을 맞습니다. 세상의 파수꾼은 우리의 집에 재산을 지켜줄 줄 몰라도 우리의 가정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거실에 살며시 들어와서 부부 사이에 사랑을 훔쳐갑니다. 부모 자녀 간의 평안을 가로채며 식탁 위에 감사를 털어갈 때에 보험이나 그리고 좋은 환경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파수꾼은 오직 예배와 부모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보다 무서운 마귀가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힘은 화려한 인테리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적신 기도의 방석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비로소 우리 가정의 천군만마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파수꾼에 우리의 집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진짜 성벽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은 도둑맞았던 감사가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2절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졌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이것이 열심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일을 하며 자녀들을 학원에 내모으는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느라 뼈가 희도록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 수고, 이 수고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라고 할 때에 쓰였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고통, 슬픔, 뼈아픈 근심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은 배고픔을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꾸역꾸역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 안 자고 고생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살게 된 거야. 내가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우리 집이 지금 이만큼 버티게 된 거야. 내 힘과 노력을 훈장처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럽고 아주 정직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하나님 없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모든 고생은 결국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근심의 떡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수고, 근심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밤새 지켜낸 그 떡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에베시 안에 졸고 있는 제가 성도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자냐?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을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통장이 아니라 잠이라는 것입니다. 잠은 주권의 항복이에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김에서 오는 평안함이에요. 맡김에서 오는 잠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잠을 잘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손을 떼는 사람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밤잠을 설치는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잠 안 자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바꿔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잠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녀 교육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역설적인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좀 금도 주고 은도 주시면 좋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잠을 주신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금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잠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은 주권 이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니까 내 근심도 맡기고 내 걱정도 맡기니까 내 안에 평안이 왔다는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어느 미국 시골 마을에서 한밤중에 큰 불이 났습니다. 2층 집이 화염에 휩싸였고 다른 가족들은 다 대피했는데 어린 아들 하나가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커서 소방대원들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연기가 가득해 이 아들은 이제 고통을 호소합니다. 2층 난간에 겨우 손을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부짖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그때 아래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발밑에 서 있으니 너는 손을 놓고 뛰어내려라! 아이는 울명에서 대답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빠가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보이지 않지만은 하지만 나는 네가 아주 잘 보인단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밑에서 받을 것이다. 아이는 아빠의 그 소리만 믿고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그 난관을 놨습니다. 허공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빠는 단단한 팔로 자기의 아들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한밤중 같은 고난을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지금 무너졌는데 내 사업이 무너졌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안 보이느냐?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네가 똑똑히 보인다. 나는 졸지도 주무지지도 않고 네 발밑에서 팔을 벌리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상황 파악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그 아빠 대신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드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땀 흘려 번 월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라는 청지기에게 잠시 잠깐 맡겨놓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들이 가장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라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닐 때 남의 귀한 물건을 맡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 교육의 실패는 사랑 부족이 아닙니다. 내

이거다, 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자녀 교육에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은 화살통 안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화살은 화살통 안에 있죠? 그런데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어요. 화살의 존재 목적은 사수가 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살의 존재 목적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평생 내 품, 이 화살통이라고 하는 내 품에 두고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아요. 화살은 사수의 손에 들려야 합니다. 부모는 사수가 아닙니다. 사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수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셔요. 부모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화살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깃을 잘 다듬고 그리고 화살촉을 벼르는 것이에요. 내 야막이라는 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관역으로 아이를 날려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 모세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믿었어요. 요게벳에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강물에 띄어보내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요게벳이 손을 떼고 갈대 상자를 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바로 궁궐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게벳이 그 손에서 밀어낼 때에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빚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라는 화살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은 이 자녀는 그 부모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께 맡겨 날려보내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모의 욕심이 투영된 자녀는 상급이 아니고 고통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자녀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이 아이가 주님의 방향으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길을 다듬고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빠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남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가문의 제사장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파수꾼인 아빠 여러분, 그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성벽을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몰래 한숨 쉬며 직장에서 힘듦이 있어도 내가 무너지면은 우리 집은 끝장이다 하는 이런 중압감에 어깨가 짓눌러 있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성벽은 내가 지킨다. 아들아, 네 가정은 내가 지킨다. 너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아빠의 진짜 사명은 돈을 벌어오는 파수꾼을 넘어서 가물의 영적 설계들을 하나님께 받아오는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0: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가족들의 손을 잡고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만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빠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엄마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라는 기업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 여러분, 자녀의 미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혹시 내 양육이 잘못되어서 아이가 낙오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죄책감과 불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인 잠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하나님의 강에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가 아이를 쥐고 흔든다고 아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의 기도를 상급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이 땅을 향하여 날아갈 복음의 화살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기대가 무겁고 때로는 신앙의 훈련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이렇게 투정 부릴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믿을 때 되면은 내가 알아서 믿을 거야.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은 부모들의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흘린 부모님의 눈물 섞인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설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릴 때에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화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밤샘도 우리의 수고도 결국은 텅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벽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벽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무릎이 우리의 집의 진짜 파수꾼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진짜 성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의 성벽이 되실 때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평안과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온천길에 위치한 광주 샘물교회 김판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5-9에 7,270.

72번 광주 샘물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뭐 대단한 능력이나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의 방향은 결국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요. 전도서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생명과 바른 길 그리고 선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이 사랑의 방향을 놓지 않으려 애쓰셨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지쳐도 다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리고 다시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면서 묵묵히 삶을 살아내 오신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마음이 끝내 좋은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도 다시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조용히 다시 걸어가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